0: 따고 드세요 스위다 바라시다.
1: You listen the best radio in town.
2: Optop, optop, optop, optop, optop.